0: 시바 아독닥 쯔츠 드리 넘바 아이가 양로와 엔약트퍼 아서 클리미 체인지 아서 JH is in town, sun saksamya, gamsia muntanger. Asir ipa muntang dangji. Goop. Conference up, parties daja. Dagoya.
1: Oh, sarvangai, anodang. Goop da sba, tuluk. Chakya, kachinung sa yayer. Asir dear yagatir, idam dangji. Odang kuma sa alier, rang rasa ashiraksaner diji.
0: Aja. 지메봉 멜린시즈바야 리넉덤 충다농 알즈그자마가이 딤덤뚜루 아주루즈메드바용 아룩드필름즈사 당아드드브농 리넉뚜루 아서디라티바다시 쿠릿름사드바 지메봉 아서임야금즈가 아유즈아드마 리넉시아이 이듬시름다중 아기야 름사드바야가 클리메친자수시 인터내셔널 레벨농 순둥아이가 양로가 로가 레벨농아 이발라 딤듬농의 금즈가 알리즈 아작 롱농 둥디방디바리 아농지 아국다시 록디닥지당 메탈로가 밀리리고 사가 기차다 감시아이 앙아드다 인약즈 아서 리발리로즈 밀랑디마나
1: 하우자시다가지 나이다동예샤 아르다기해 아노 오단 기차 다감듬 제기야 그지사 인약바 농아 중자 이듬 아장아 이발라 팀듬 농제게 짐보아 리드자드마 가시락스나리
0: 아이자 아스누기 메정보바농 야 앙아드다요디 아스누 미엠지어남 지엠 아능 아서 알리마농 다컴룽슨듬 카당 아스자수시 듬메든 나가자리 알리마농 우즈상노 아서 다컴듬 아자 성지마 리드지사 팀 카당스바 듬메든 아슬 이빠던 코릇 아가츠발리 사가 이빠 드메든지 다시 맘시바장아 다금듬 송동리동 아슬 알리마이미아롱슨듬 아이가 사마닥쪼고다 니보필름 아농지 기자농이든스글 우당 록디디라 디바야니어 리바리로 아작농 당아듯바 밀린시아우라 이빠야기 알리마랑펀금즈가 유드지 이빠농 아슬녹 등약즈듬지 아기 당농이 단느 기당라이 아서 즈금당아 암시즈라 다국다시 라이트발프 쿠바당 시필 다자르 이파도 김르나 아즉즈라 아노 디비 아서 컴퓨터 아자 민농닥바 마방 스파요즈라
1: 아노 아직강아당시다가노 아자기보
0: 아자돌라보과요당도 아이펜팀드마주르 승도나 아서 이빠든 지웅즈아스바 마이가나해 아서 플라스틱 봉당 우당 마시민도기 아국다시 담마종번드나 롱독즈라 이파야 장아 듬그 민는즈바당마스 사가 양노당아 우당 GHSG 달리라 독닥즈 아농시 이듬 아작농자기 금즈가 알리자드마 아스노기 아국다시 미랑아이 약즈라지
1: 好, Tamajon, Tim Dum Nongjagi, Jimboali Zadama, Nayodan, Rasa, Shibajigan, Adambler, and Udang, Mannika, Sundi.
0: Aija?
1: Nim Yakta, Mabadam, Aika, Angazo Wajina. Abukta, she tajung diba, Yaksam Rangjaji, Saga, Udang, Iba Musukba, Diyaksamji, Lira, Udang Shiraksanerdi.
0: Aija? Iba Doctali, Nongdakra, Udang Sundung. Nokaki, Miliptokzilla Saka Timlokang Ayuzilla Kuchung Sungtung Kajanga Alimazimupunung Kangai area Anunji Yajinjang Tulu da Metadaya Snukajaki Ayuzimirangdi Anu Uza Sir Shiru Malira Naru Sungjang Lijang Matang Zaji Asir Sungtung Dem Samauzi Asir Taruzi Puddo de Masushi Asunuk mim jalitz, Kangadang tasagamz, Anunji itemja, wazakayozem rangdigo, Asubo, Asunuk mimjer, Tangya, Bilun truk dak, dalilier, Yaki, Yimya, Dilalaji, Milensia linumpo, Alimaya, Akiama, Misaka. Sungrimi, Takam litetsa, Titims, Yuziba, Jinjangi, Bernra, Arutz, Anunji, Akukdashi, Tajung Tibanong, Taruzi in Tampilama,

아스노기 비빗 파라디순동 몽바이닝이 욕바 앙아시오고 땅 아스녹든 마증보바 트랜스미션 시방을 다운로 타나보바 트랜스미션 비자고 미네스머노 라복스 이바야 아카시파니 모곡충

0: 나야디아즐가리아농지당농이당아시닥바그리스타아기즈강마
1: 이파슬렌미시나리디미란넘바이블스타디아가즈이당지라시닥바투물롱미바그리스타아키즈아슬라다시닥안나바독라아컴리얼드망타늘라장적드다카사기능부부쿠탕아미바마루발리마이워랑라멜렌시